0: 이태원호 가라카
1: 타인위 라이브
2: 급속가 리떼 리떼 리떼 짜리떼
3: 헤이 헤마노와 포포레
4: puts others' needs ahead of his.